0: 유성 공호권 오크룸트렌 솔라비오라 트라피아디오 디스커네이터 마르게 에어포트 포지아는 알프레다 올라라 라타오토토 라타오토토
1: Fredag lørdag fra 12 til 2. Tøv på hjernen.